0: 아이고. 아이, 아이, 아이, 아이, 광고에서 PK 맞아. 아우, 남샤.
1: 나왜 DJ's 펠라고 스탄도 룽와 감샤리 오부가 웨사가비엘 엠고다
0: 소가
1: 웬두나 움세자네 우스톤이 움짜라도 니팅 켈리나니 제바사가스 밤
2: 아샤
3: 12-3 선보난 와페세 미니 당알바레네 이셈나니 제 우츠미디는 간지 마샤사메 마가 땡인 뜻상라이 마드마리아 랑코 인자삼베기 와피츠
0: 아삼베게
4: 헤스틱 12-3 헤스틱 12-3 헤스틱
5: 12-3
4: 예.
2: 아우, 에이, 맞다. 에이, 맞.
4: 예미, 나빠.
2: 아이고,
4: 나빠.
2: 예?
4: 나빠.
2: 아이고,
4: 나빠.
2: 예?
4: 나빠.
2: 예?
4: 나빠.
0: 예? 예? 예?
4: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0: 예? 예? 예? 예?
4: 예? 예? 예? 예?
2: 예? 예? 예?
4: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6: Kusekhambani, kusekhambani basakazaba hlokhulumayo okanye magubane ngila eGP eGoli phezulu kwelenyoni. Cha nami ngingasolulutho nje sengizilungiselela nje ukutabalasa nami ngibheke le ntabeni zase-MTN eShell Garage lapho engikhonda khona iParish. Hawe basakaza ke ngidlulise nje amazwi enduduzo nokumkhalisa lo sisi wasenkandla bakwethu. Hawu laze lamfulathela laze lamnyamela kha abantu ake befunda ukulalela ukhozi. Azokulalela ukhozi kuyasiza Nkosi yami kodwa ke ngesalando okuningi. Sekukumkhalisa nje Nkosi yami hawu lo 20k Jova. Hawu angibonge basakaza ukhanya wagubane ngilalala eGP Town.
0: David Tams Rent Dance kishlama mkhulu likhona nendaba zokubamba nohora lokuqala zikhona.
7: Let's get the party started. See you at the bar, you was hardly talking. That's when I knew that your heart was scarring. Friends to lovers need a part to star in. Like, wait, babe, let me ask your pardon. This ain't Gucci, this is